것처럼 야 못하게 해봐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우 먹어가야 너 헤이 먹상 구워서 러버는 삼만은 삼 여와 산사 헤이 힘마우라데 아바폰 프린 프린 프린 프린 프린 야야야야야 니 문이 아멘야 헤이